0: 약간
1: 숨 많이 뜯었냐?
2: 양태파 양대뿌리
3: 양대뿌리 지만의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ches, cabrón.

0: 약간
1: 술 마셨대 토냐?
2: 라인타파 양대뿌에레
3: 양대뿌에레 양대뿌에레 양대뿌에레
4: Yo pa chaiki 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ches causa.